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머 번스타인이 지휘하고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Singing in the Rain, 거기에 톰 피셔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데미안님이 첫 손주 시우가 태어났다는 전화가 멀리 미국에서 온 아침인데 첫 음악이 제 마음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기쁨 마음이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유경주님은 빗물 머금은 흙냄새도 나무에서 뿜어내는 향도 너무 좋은 비그친 아침 음악의 향기까지 더해 충만한 아당입니다 하셨네요. 이 비가 온 후에 이 숲길을 걸어보면 이 비를 머금은 나무 냄새, 흙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 냄새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여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하죠. 이번 주 후반에는 벌써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겨울 코트를 정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뭐 최근 며칠 전에도 아침밤으로 쌀쌀해가지고 두꺼운 외투 입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뭐 어느새 반팔 차림도 낮에는 많이 보이고요. 계절은 이렇게 늘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들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삶도 비슷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계절이 바뀌어가듯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들이 천천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서울의 중심 대학 서경대학교
2: 서경?
1: 실력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카티 프로 시

가브리엘 포레이 시칠리안을 보내드렸습니다. 브랜포드 마사리스의 색소폰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동화나라 아니스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요 계절에는 산나물이 지천이에요. 갖가지 산나물로 나물밥해서 대충 만든 달래장을 한 숟가락 툭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입맛 가득, 입안 가득 산 향기 같기도 하고 솔바람 향 같기도 한 아련한 맛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마음까지 화하게 향이 퍼져요. 참 귀하고 향기로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나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태백에 사시는 아니스님 언제나 이렇게 글을 참 향기롭게 만나게 써주세요. 아, 이 산나물 밥을 달래장 비벼서 먹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저는 어저께 아는 지인분이 직접 유기농으로 농작하신 두릅을 잔뜩 보내오셔갖고 야 두릅이다 하고 아내랑 같이 쪄서 먹었는데 막 맛있게 먹던 중에 보니까 두릅이랑 똑같은 색깔의 커다란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아유 또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단백질 섭취를 할 뻔했습니다. 유기농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은님이 결혼기념일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네요.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랑의 인사를 청해 주셨는데 사랑의 인사도 좋지만 제가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곡해봤는데 이 곡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따 정말 예쁜 사랑 노래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기념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뉴엘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보내드렸습니다. 뭐 신청해 주신 사랑의 인사와 느낌도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쁜 바이올린 선율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타운이 주연한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그냥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 함께 맞춰보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아마도 이 첫 번째 힌트 음악 듣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곡은요, 비틀즈의 노르지언 우드, 노르웨이의 숲 보내드렸습니다. 비틀즈가 196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 곡에서 조지 해리슨이 시타르라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시 조지 해리슨은 이 악기의 이국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어 있었죠. 지금 들으시면서 기타 같은데 기타 같진 않고 약간 다른 소리가 나고 약간 막 하와이안 그 기타같이 막 그런 소리 느낌도 좀 나고 이런 악기가 있었죠. 비틀즈뿐만 아니라 롤링스톤즈, 뭐 메탈리카 등 수많은 밴드의 곡에 사실은 이 시타르라는 악기가 쓰면서 한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시타르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자, 매우 익숙한 음악이었죠. 두 번째 힌트 음악은 반젤리스 작곡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영화 1492 콜럼버스에 나오는 OST 가운데 낙원의 정복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나라 이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콜럼버스가 잘못 안 이 신대륙 어떤 나라로 잘못 알았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시타르라는 악기였습니다. 기타 비슷하게 이렇게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 그 악기가 어느 나라의 악기인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뭐 많은 왈츠와 폴카를 썼는데 오늘 들려드린 이 폴카는 저희가 자주 듣던 폴카는 아닙니다. 라 바야데르. 조르주 프레트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제목인 라 바야데르는 프랑스어죠. 같은 뜻의 독일어 비슷한 비슷하게 발음됩니다. 디 바야데레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 사원의 무희를 뜻합니다. 신비롭고 이국적인 이 나라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소재가 무희죠.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는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방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향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무굴 제국이 멸망한 뒤엔 영국의 식민지가 됐죠. 이 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많은데요. 타지마할이라는 세계유산이 있고 유명한 인물로는 간디, 타고르, 네루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산업을 가리켜서 봄베이와 할리우드를 합친 말리우드라는 말도 있죠. 저는 이 나라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는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카레와 요가. 이 나라의 인사말은 나마스테고요.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아유, 이제 아시죠? 자, 정답 보내주세요. 얼른.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나라랑 관련 있는 음악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나라를 정답으로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힌트 음악을 내겠습니까? 제가 퀴즈 음악 나간 동안에 피디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놀아줘라는 그룹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아주 재미난 뮤직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얼핏 나서 그래 인도하면 놀아줘인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 안 나갈 수가 없죠. 저는 이 음악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가운데 이것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상인이었던 러시아의 전설 속 인물 사드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드코가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기 전에 함께 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노르만의 상인, 베네치아의 상인,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의 상인이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힌트 음악 이것의 노래인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자,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가운데 인도의 노래 야노스 발린트의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방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차도가 아닌 인도였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죠. 인디아. 아, 작가님이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했네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9560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4564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2539번님 세 분 다 인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들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권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6333번님, 4445번님, 7507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좀 어려운 듯 했으나, 첫 번째 힌트는 어려운 듯 했으나, 두 번째부터 급속도로 정답에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뭐 들을까요, 피디님?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 알랭 롱바르가 주연은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이었고요. 알랭 롱바르가 주연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오페라 라크맨의 배경은 바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죠. 영국 식민지 시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막 오페라였습니다. 라크맨.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 유통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8: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좋다,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0: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8: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좀 힘찬 곡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던 곡인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랜돌프는 한동안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렸다고 해요. 마침내 그는 하나의 규칙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요일은 오후 5시 끝낸다는 원칙이었대요. 화요일 5시면 지체 없이 칼퇴. 친한 친구와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훗날 마크 랜돌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화요일 밤들이 나를 제정신으로 붙들어줬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를 더 큰 관점에서 보게 해줬다. 마크 랜돌프의 화요일. 우리 삶에 왜 쉼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친구와 커피 타임, 나 홀로 영화 한 편, 아니면 그저 잠시 봄비 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고요. 그렇게 나를 비우는 시간이 또 나를 채워갈 겁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은 프렌치키스 중에서 들었어요.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 오프닝 듣는 것만으로도 어떠셨어요? 공감 좀 되셨을까요? 되셨어야 할 텐데요. 마크 랜돌프의 철학은 단순히 심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은 알람이 또 좋아요가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예요. 뭐 다 잘 소화해내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아닐걸요? 네, 잠깐이라도 칼 차단. SNS와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휴식의 중요함. 그럼요. 네, 오늘의 쉼이 필요한 날이어서 저는 가성비 맛집 뷔페에 가려고요. 3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이라 귀한 식당이거든요. 초록색 웃음님. 좋은 선택이십니다. 향기 나는 커피님. 첫 곡부터 좋네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서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낮잠도 좋고요. 농담검님, 휴식의 중요함, 쉼표 체험음. 아셨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중에 쉼도 중요하지만 시간 떼어놓고 약속해놓고 나와의 약속으로 나를 위한 쉼, 그런 시간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두 손 모아서 싹싹 빌면서 네,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있다면, 제 지인이 있다면 너나 잘해라 할 거예요. 저한테 맨날 하는 잔소리거든요. 우리 서로 챙겨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약 여러분에게 3시간의 온전한 휴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하고 싶으세요? 한번 나눠주세요. 3시간 너무 쫄리나요? 뭐 3일이면 어떨까요? 3시간이나 3일.

0: 한번 꼭 좀 나눠주실래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으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어플 깔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홍차 곤듀님,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날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보니까요.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이 곡은 차창에 걸터앉아서 들어야 된다는 왠지 잠옷 입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들은 곡은 첸 카이커 감독의 영화 투게더 중 주요 삽입곡 문이버를 들으셨고 앞서 들은 곡은 첸 카이커 감독의 영화 투게더 중에 주요 삽입곡이죠.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에 3번이었습니다. 네. 위안이라는 제목처럼 영화 속 주인공 샤오춘의 고단한 삶과 음악적 성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곡으로 사용됐었습니다. 3시간 혹은 3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여쭤더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강디가 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필요했었는데요. 저는 쉬었어요. 또 쉬면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꼭 그래야겠다. 꼭 그래야겠다 생각했어요. 잠을 안 자요. 저는 자꾸 노느라고. 레이디 휴가님. 3일간의 휴가라. 자전거로 전국 일주 할래요. 전국 유명빵집 다 가며 빵지술래 할래요. 귀여워. 빵순이시구나. 빵 좋아하시는구나. 그러시구나. 116님, 3시간이 주어진다면 바로 강릉 바다로 뛰어가고 싶어요. 아유, 동해바다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갑시다. 잊지 마시고. 그 3시간 뭐 어려울까요? 안 주어지는 거죠. 앞뒤로. 7575님, 3일이 주어진다면 하루는 바다 보며 멍 때리기. 다음 날은 북한산 등산. 마지막 날은 오롯이 휴식하고 싶네요. 요걸 또 쪼개셨어요. 정말 세 달 드리고 싶어요. 제 것까지. 5090님, 나에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와, 저는요. 은퇴 후 함께 집에 있는 남편이랑 떨어져서 아니 너무 감성적으로 읽었다. 저는 남편이랑 떨어져서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아, 지금 은퇴 후 함께 집에 남편분과 계시구나. 잠시는 좋았는데요.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건 제가 바랬던 삶은 아니었어요. 하셨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혼자 오롯이 있고 싶은 마음. 네. 인간의 본성,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요구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된다면 나 혼자 3일 주워줘. 이렇게. 초록색 웃음님, 3시간이요? 전 오늘 알람 모두 오프하고 애잡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오, 정말요? 이야, 저도 오늘 오프했어요. 저 오늘 오후 2시 이후 오프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저는 오늘 영화 3편. 물론 완전한 쉼은 아니지만 요것만으로도 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아서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아서의 테마 Best That You Can Do 들을 건데요. 4086 시청곡이에요. 매일매일 제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듯 항상 불안하게 바쁘게 살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감에 휩싸여요. 어제는 생일이었는데도 저만을 위해 연차까지 냈는데도 저는 사치라고 느꼈나 봅니다. 모두가 그러하겠지요? 맞습니다. 모두 그래요.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하셨는데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About Time 중에서 그루브 아마다 At the River 들으셨습니다. 아, 저 오늘 영화 세 편이 심이냐고. 아, 심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 오늘 세 편을 봐야 돼서 보는 건데 다른 일까지 막 하면서 하면은 진짜 못 쉬잖아요. 근데 몸이라도 쉬니까 영화 보는 건 근데 나름 절반 쉼이에요.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풋의 시기와 아웃풋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근데 뭔가 들어올 때 쉼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근데 전 요즘에 뭐가 들어오는 게 되게 즐거운 시기이긴 해요. 네. 시모나님, 전 요즘 러닝에 푹 빠졌어요. 얼마 전 마라톤 했는데 너무 좋아서 또 뛰러 가려고요. 와, 저도 다 이제 연습해야 되는데 저도 6월 20일에 마라톤 나가거든요. 화이팅입니다. 007.

3040님, 3시간이면 전 노곤하게 전신 마사지 받고 싶어요. 노곤노곤 하셨네요. 와, 건강 갑니다. 너무 좋죠. 대체불가님, 며칠 전부터 아침에 운동 시작했는데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라고 쓰고 싶었지만 으허,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하고 계세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올해 1월부터 매일 점심에 운동을 하고 있대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침이 편하지 않나요? 저녁은 불가능하죠? 어느 쪽이세요? 전 저녁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온갖 핑계가 생겨서. 자반고등어님, 3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막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괜히 울컥해서 잠시 울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봐야겠어요 하셨네요. 아, 너무 공감 간다. 아, 울 일은 아니에요. 다들 생각 안 나요. 3시간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있으면요, 자방고등어님,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뭐 할지 몰라가지고. 대신 속 편하게 그냥 마음껏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네, 이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만으로도 뇌가 보상받는 기분 느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4953님 신청곡. 라라랜드 중에서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9140님 신청곡. 혼자 여행 꼭 도전해보세요. 저도 차로 대전에서 거제도 찍고 부산으로 여행 다녀왔어요. 너무 좋아요. 연휴라서 호텔방 없이 휴게소에서 차박도 하고 오랜만에 만끽하네요. 보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잘하셨어요. 멋짐, 멋짐. 참고로 올해 60입니다. 와, 더 지나면 못할 것 같아서 도전해봤어요. 멋지십니다. 라라랜드 꼭 부탁해요 하셨는데 Another Day of Sun까지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초코미님, 오늘 45년 된 친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5개월 만에 만나는 거라 신나고 설레요. 저에겐 이 친구가 쉼이고 힐링이고 테라피네요. 45년도 너무 좋고, 45년 된 친구를 5개월 만에 만나는 것도, 그쵸 여러분? 오래된 10년, 20년 지기 친구들 1년에 한번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뭐 20년 됐으면 또 더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고. 근데 참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빵순이님, 부산에서 들어요. 휴무라 늦게 아침 먹고 샤워하고 체험 듣는데 선곡이 다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코미님도 잘 만나고 오시고요. 0233님, 강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자축합니다 하셨는데, 오, 저희도 축하해드릴래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각군 크루아상님 신청곡, 드라마 미지의 서울 중에서 10cm의 노을.

백상예술대상에서 미지의 서울 박신우 감독님 수상소감을 가꾼 크루아상님이 올려주셨는데,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곳이지만 TV 드라마는 가장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어디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의 쓸모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체험하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있어.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8: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0: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 1인 사장님이라면
2: 얼마?
1: 경리회계는
2: 얼마? 경리
1: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 얼마예요?
1: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2: 얼마나 좋은데요?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어머나, 또 마칠 시간이네요. 9451님 신청곡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중에서 스테레오포닉스의 Maybe Tomorrow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1: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주변이 너무나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느끼죠.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소리들이 많았구나. 그런데 기계만 멈추진 않아요. 사람도 갑자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같이 얼음이 돼버리거든요. 일상의 소리들이 있어야 공간도 채워지는 게 아닐까요? 뭔가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건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소리들이 증명해 주는 걸 테니까요. 이 시간 멈춤 걱정 없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편안하면서도 가슴을 뛰게 하는 노래들이 채우러 갑니다. 어디로? 바로

DJ 리오 씨, Run to You. 아우, 만약에 원래는요 정전이 돼도 방송국은 정전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정전 안 돼도 우리는 정전 돼요. 여러분 매일 이런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청취율이나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혹여나 우리 집은 정전이 안 되는데 CBS가 정전이 됐다면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휴무라서 편하게 수영 씨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0: 로라 오셨네요. 로라 정희님 열만 들으면서 밖으로 구글싱 집에 있으니까 자꾸 눕는
1: 그렇죠. 눕게 되죠.
0: 밖에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어제 비 왔고 하니까 오늘 어떤가 공기가 괜찮나?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밤 김치,
8: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4: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15: 골뱅이.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오늘 선곡이 대박이십니다. 조상훈님 감사합니다. 전미도 보랏빛 향기 정우 유연석 손호준 너만을 느끼며. 참 이 드라마 덕분에 좋은 노래들을 또 가수가 리메이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노래 잘하시는 배우분들, 근데 거의 뮤지컬을 또 병행하고 계셔가지고 뮤지컬 배우셨던 분들이 하시니까 또 요 느낌도 참 괜찮네요. 또 나오지 않나요? 이 드라마? 이거 스리생 이거? 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했나? 아 드라마 몰라가지고 어쨌든

0: 짠.
1: 오늘 공기 좋아요. 제 콧구멍이 그렇게 말하네요. 스마일이 삼님. 그러니까요.
0: 오늘 공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비 올래나 말래나 약간 꾸물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네요.
1: 9442님. 조금 늦게 산책 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0: 초록 빛깔이 진짜 다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한여름의 초록은 뭐 눈이 시릴 정도의 초록을 보여주는데 지금 점점 이제 그런 초록으로 싹 변해가고 있어요.
1: 카페에서 내놓은 꽃과 화초를 보다가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서 카페라떼 한 잔 들고 집 뒷산 걷는데 정말 좋네요. 오후 근무라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수영님 목소리 들으면서 더 걷고 싶어요. 이 기분 출근해서까지 쭉.
0: 진짜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기분이 하루 종일 똑같은 거 그것도 병일 거예요.
1: 약간 왔다 갔다 해야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1164님의 신청곡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5565님이 신청하신 가수 최민수 맞죠? 의미 없는 시간.

핑클의 영원 337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쿨 썸데이 들으셨어요. 5856님이 돈스러스 가고 싶은 날씨. 나 지금 처음 들어봤다. 돈 쓰러 가고 싶은 날씨가 있어요? 돈, 무엇 때문일까요? 돈을 쓴다. 날씨가 좋을 때 돈을 쓰는 거는 뭐라는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면 날씨가 나쁘면 우리 뭐, 저기 뭐, 몰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몰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돈을 쓰니까 어디서 이렇게 돈을 쓰실까 궁금해지네. 최허이 님이 경남 사천에서 들어요. 여기는 비와 천둥번개가 장난 아니. 이게 나라가 좁은 것 같아도 또 이런 날씨의 변화를 보면 신기하긴 하죠. 버스를 타고 외출 중인데 버스에서 열만 나와요. 좋아하는 노래 두 곡 연속으로 나와서 좋아하면서 듣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도 좋아하나 봐요. 1447님 기사님은 오랜 팬이세요. 제가 그분 안다고요. 아시죠 기사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딱딱 통해가지고 기사님 오늘 요거 듣고 싶으시구나 하고 딱 틀어드렸는데 그래서 역시 수영이 이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를 해서 뭐 저희 어저께 뭐 압도적 1위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조사를 할 때에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DJ 중에가 아니라 그냥 가수는 누굴 좋아하세요 하고 설문조사도 같이 나갔던 걸로 보여줘요. 전 안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것도 순위가 나왔는데 감사하면서도 한켠으로 제가 몇 위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몇 위일까요? 여러분들이 청취율은 1등을 만들어주셨는데 좋아하는 가수는 여러분들이 몇 위를 만들어주셨을까? 참고로 1위.

선배는 이문세 선배님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세요.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저와 같은 등수의 아이브가 있습니다. 저는 과연 몇 위인지 처음으로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를 제 마음대로 5잔 드리도록 할게요. 선우정아의 상상, 배상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악뮤 봄 색깔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저관, 봄리빙, 명품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8: 광고 전에 잔나비 알록달록 들으셨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답을 맞추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충격적일까요? 여러분들은 10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10위 안에 없습니다. 2부에 정답자 기다려볼게요. 조트리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보라써니님의 신청곡 듣고 2부 올게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환청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환청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순위 마치기 끝! 이문세의 봄바람으로 아, 이 설문은 지난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라디오 DJ를 안 하셔도 그냥

0: 가수, 우리나라 가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50대에게 물어봤을 때에 압도적 1위 이문세. 그리고 저도 문세핑입니다만, 근데 뭐가 1위인 건가요? 라디오 DJ 중에 가수 순인가요? 정숙님. 정숙하고 들으셔야지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 전체 가수 중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못 맞추실 거라는 예상. 왜냐면은 근접한 등수가 계속 나와가지고 어머 이래도 되나 했는데 딱 한 분이 맞췄다가 이 봄바람이 나가는 순간에 두 분이 딱 늘었어요. 그래서 정답자는 총 세 분입니다. 자, 정답자 세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체리 사라이 조유미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20위였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을 낚아보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10위 안에 있는 줄 알고 계속 했는데 거기 없었다. 이산이 아닌가 비요. 네, 딴 산에 있었었지요. 네, 이게 어딥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청취율 조사할 때 누굴 외쳐야 되는지 확실히 아셨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드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박미경 2부의 경고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 141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샤니 그대를 사랑해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참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1478님이 3등이면 좋겠는데 저는 9등이요. 어머머 10위 안에 없다고요? 아 그럼 미안합니다. 25등이요. 에휴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다. 네?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다. 까로 해야 되는데 다로 심지어 마침표까지 찍어주셨어요. 다 하고 이렇게 물음표로 했으면 아 오타였구나 했는데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뒤에서 놀았는데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기에 두 딸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등수는 아무 것입니다. 수영 씨 인성도 좋고 노래도 좋고 사랑합니다. 1478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뭐, 야, 뭐, 어? 뭐 1등만 저기냐? 뭐 이래도 막상 내 자식이 1등에서 온다. 난리 나죠?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25님, 요즘 동네 언니들과 오전에 산 타고 있어요. 원래는 혼자 다녔거든요. 그냥 남들과 시간 맞추는 것도 좀 귀찮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언니들 저랑 같은 과였어요. 첫 만남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많게는 세 번 산에 가요. 땀 쫙 흘리고 나서 샤워하고 출근하면 하루가 알차네요. 산 다니면서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이러는 거 싫지만 또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산을 탑니다. 015B 오늘 5월 12일이잖아요. 이 노래 이거 여러분 들으면 기억날걸요. 5월 12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23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넥스트 인형의 기사 파트 2.

0: 오타를 재미있게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1478님 오타라고 하기에는 마침표 찍었잖아요. 딸 김밥 만들어주려고 장보고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오타가 그냥 들으면서 수영씨한테 미안함.
1: 아, 전혀요? 전혀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오타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뭐 이렇게 웃길 거리가 생기지. 저도 땅 파가지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같이 놀리고 여러분도 저 놀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저는 수영 씨가 침 뱉는 줄 넥스트 인형의 기사 타트트.
1: 아 파트 2. 오늘 아주 웃기다고 보라선이님. 여러분 웃으라고 뭐래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걷는 거에서 막 땅을 파고 물을 깊고 벽돌 만들고 해도 해도 선물이 빠져나가요.
0: 2767님 수영씨 오늘 아파트 전체가 공사로 단수에 전기까지 나갔어. 어마어마하나
1: 이거 진짜 답답해요. 한 번씩 뭐 청소한다 그럼 뭐 물 끊기거나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좀 견디면 되지 싶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0: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듣는 열만이네요. 수영 씨 말하는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서 친구 먹고 싶어요. 저도 친구거든요. 시원하게 이름 한번 부를게요. 수영아!
1: 너 누구니? 니도 이름 얘기해야지 2767. 너 진짜 너만 나 부르면 어떡하니?
0: 왜 수영아?
1: 그래요. 불러보세요. 크게 외치면서 서로 친구 먹고 그렇게 해요. 지금 단수에 단전까지 됐는데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그죠? 존박 네 생각 강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돼요.

미니맘님이 오늘 휴가까지 내고 처음으로 배추김치 담그는데 배추 다듬다가 배추 사이에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눈 마주쳤어요. 생수병 잘라서 배추 잎을 깔아줬습니다. 반 잘린 배추에서 살아있어 또 다행이다 싶고요. 둘째 오면 보여주고 자연으로 보내줄게요. 와우. 조그마한 애기 뭘, 아, 그래요. 어, 개구리. 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커피 한 잔님이 신청하신 화사, so cute!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캐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0: 유유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유유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데니 오빠 사랑해님, 얼떨떨해 하지 마세요. 우리 작가님이 센스있게 맞췄다가 지운 것도 다 잡아내서 드린 거예요. 누리시면 돼요. 오늘 끝곡은 한국 파이로트 대표님, 김진표 대표님, 저희 팬 좀 주세요. JP 피처링 박정현의 시간이 필요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916년 5월 12일 미국에서 태어난 인류학자 유진 크네즈는 미 군정기 때 우리나라에서 미군 사령부 교육문화 담당관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재 보존에 기여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김재원 국립박물관장과 함께 유물을 부산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2010년에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진 크네즈는 타국인 대한민국의 유물과 보물을 보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요. 우리의 문화재를 소중히 여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욱더 빛나는 거겠죠.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 첫 곡은 Quarter Flash의 노래 Hard in My Heart 였습니다. Hard in My Heart.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인류학자 유진 크네즈, 우리나라 유물과 또 보물을 보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이쁜이님이 아 오늘도 FM 팝스로 팝송으로 행복 느끼기 좋은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예. 팝송으로 행복해지셔야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셔야죠. 그냥 FM 팝스 들으시면 돼요. 2시간 동안 딱 2시간 듣고 나시면은 아마 기분이 상쾌해지실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0: 자,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부산은 지금 비가 오나 보죠? 김민숙 씨, 해운대 날씨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어제 서울에 저 수도권에 내리던 비가 밑으로 내려갔군요. 자, 광고 후에 한동준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유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관절 연골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Bruce Springsteen의 Dancing in the Dark, Ross Chatter의 Young Talks, Pointer Sisters의 I'm So Excited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831번으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한동준의 FM데이트를 듣는 줄 알았는데 FM데이트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듣는데 FM데이트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한동준의 FM팝스 말씀하신 거예요? 아, 청취율이 그렇게 높은 줄 기사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아유, 뭐 거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엄청 많이 들으세요. 아니 제가 버스 타도 택시 타도 저 식당에 들어가도 옷가게 들어가도 주유소에 들어가도 전부 저 CBS FM 듣고 계신다고요? 어유, 태백도 비가 내려요? 사이먼 님이 태백은 비 내립니다. 빗방울 소리에 리듬 탑니다. 그러셨어요. 아, 리듬 타셔야죠. 5165번으로 여기는 광주입니다. 오전에는 비바람이었는데 날씨가 개어서 흐리지만 야외로 운전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김고은 님이 러시아트 이 노래 녹음할 때 에코 기술이 없었을까요?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버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리버브를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싫어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 저희들이 이제 노래방 가서 이렇게 에코라고 그러죠. 에코 좀 넣어 봐.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러시 쇼트는 리버브를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앨범에 이렇게 리버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브가 없다는 거는 노래를 정확하게 잘 부른다는 거죠. 리버브를 좋아하는 가수는 조지 마이클. 네, 조지 마이클은 거의 리버브를 왕창 넣습니다. 네. 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리타 칼립소의 페이퍼 마셰, 그리고 리사 오노의 프리티 월드.

집을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무심한 데다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과 30년 가까이 살았건만 그날도 정말 서운했죠.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데다가 말도 잘 못해서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0: 그날도 저는 부장님과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아유, 그거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설마 상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을까? 응? 당신 말이 더 싸구려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1: 당신은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속상해서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면 어디 덧나?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0: 라고 말하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홧김에 집에서 나왔지만 정작 갈 만한 곳이 없더군요. 카페를 가려니 좁은 공간이 싫었고 뭘 먹자니 속상해서 음식도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았죠. 한참을 서성이다가 눈에 보이는 우동집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동을 보자마자 제가 두 끼를 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자리에 앉은 저는 우동 곱빼기를 주문했는데 작은 그릇에 담긴 우동이 나왔습니다. 저는 곱빼기를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그릇에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우선 이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동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제 탁자 위로 온 건 우동만이 아니라 제가 시키지도 않은 돈가스가 기다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우동 단품이 아니라 우동 세트가 나온 거죠.
1: 아유, 천천히 드세요. 다 드시면 곱빼기 양에 맞춰서 더 드릴게요.
0: 아마 제가 허겁지겁 먹을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늘 따뜻한 국수를 정성껏 말아주셨던 엄마가요. 늘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한테 한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던 그날만큼은 아무한테서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참아가면서 후루룩 먹었던 우동과 돈가스는 정말 맛있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군요.

수 톰슨의 Sad Movies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영등포 신길로에서 양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참,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남자와 여자가 이 대화하는 어떤 방식 같은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참 하여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조건 동조해 드려야 됩니다. 예, 부인은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그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근데 그게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이지. 자꾸 분석을 해요 이렇게. 예. 해피미 님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저도 20여 년 넘게 남의 편과 살고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냉전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빨리 푸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일이 있는데 부인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면서 여보 내가 있잖아. 누굴 만났는 줄 알아? 나 그 저기 승근이 엄마를 봤잖아. 요 앞에 편의점에서. 그러면은 남자들은 근데 뭐 왜?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요 앞에서 편의점에서 저 승근이 엄마 봤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그래 어우 그랬어. 야 진짜 막 그러면 아무 얘기 아닌데도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예. 근데 남자들은 근데 뭔 일 있었어? 뭐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예. 참 하여튼 좀 동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까 누가 어떤 분이 존 덴버의 노래 들으면은 마음의 위로가 좀 되겠다고 그러셨어요. 존 덴버의 Some Days Are Diamonds,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Fire Lake.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5: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 환경은

0: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나탈리 콜의 This Will B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LS.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Heat of the Moment. 에이시아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분들리시님이 아시아 좋아요. 예. 존 웨튼, 스티브 하우. 아, 그렇죠. 존 웨튼이 베이스를 치면서 리드 보컬을 했었는데 예, 세상을 떠났어요. 예. 너무 일찍 가셨죠.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 존 웨튼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합니다. 예. 요넥스님이 아시아 노래 오랜만에 듣는군.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요. 한동안 못 들었던 노래가 FM 팝스에서 탁 흘러나왔을 때의 그 짜릿함. 아, 그런 게 있죠.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님이 오키나와에서 듣는 FM 팝스는 색다른 맛이 있네요. 여행 왔는데 장마가 와서 회색빛 하늘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셨어요. 6319번으로 지난 4월 30일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사연 보냈는데 도착하면 다시 소식 달라고 해서 문자 드립니다. 800km를 33일 동안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어제 도착했습니다. 걷는 동안 CBS 음악 FM과 함께해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한동준 FM 팝스는 큰 힘이 됐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줄 하나 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네. 두산곰님이 오늘 리스본에서도 좋은 음악 좋은 목소리 반갑습니다. 리스본 세계 곳곳에서 지금 FM 팝스를 듣고 계십니다. 두산곰님은 저 두산 베어스 팬이신가 봐요. 닉네임이 두산곰이에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앤 머레이의 Shadows in the Moonlight, 니콜렛 라슨의 Lotta Love, 이본 넬리만의 If I Can't Have You, 실비아의 Nobody,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3788번으로 화성시에서 아파트 청소하는 60대입니다. 하는 일이 힘들어서 늘 CBS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야, 그래요. 사실 그 그냥 사무실에서 PC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배경음악으로 CBS 레인보우를 틀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저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CBS FM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들 들으시면요,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를 테니스 짱님이 느닷없이 안악 신청하면 들려주시나요? 그러셨는데, 원래 음악은 다 느닷없이 듣고 싶은 겁니다. 예. 갑자기 그냥 떠올라갖고, 아유, 안악. 이분도 채소 매니아님도 안악 듣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뜻없이 듣고 싶은 노래 안악 보내드립니다.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그리고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 이 노래는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비가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프레디 아길라.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에 이어서 존 메이어의 New Light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574번으로 꺅! 좋아하는 노래만 어떻게 딱딱! 업체 갔다가 나오는 길에 뭐 성사는 건 없지만 즐겁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유 뭐 언젠가는 또 되겠죠. 뭐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시고 좀 푸시기 바랍니다. 0071번으로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 한잔 들고 동네 산책로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고요. 외계인 까꿍님이 정말 선곡들이 좋습니다. 그러셨고요. 옥전님이 행복한 날입니다. 항상 행복하긴 하지만 하하 그러셨어요. 행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동준 FM 팝스 2시간 듣고 나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이 넘쳐나야 돼요. 아 소현 아빠님이 저 뉴 라이트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포트 오브 노츠의 More Than Paradise,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클레멘틴의 Season in the Sun까지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모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여보, 골뱅이 무침 해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향

0: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뺑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네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 끝곡. 아까 어떤 분이 보사노바로 계속 가죠. 그래가지고요. 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에는 최승자 시인의 이런 시구가 걸려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삶이 아름다워

좋아지려면 위태롭고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슬아슬함 때문에 더 짜릿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재미있게 즐겨보시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조용필 바운스였습니다. 김용순 씨가 어느 누구도 행복만 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많은데 저도 그 문구 보고 그래 누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항상 행복하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좀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 행복이 더 두 배로 다가오겠죠. 아슬아슬 잘 지내온 세월들 그래서 오늘이 감사합니다 라고 3858번으로 주셨네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오후입니다. 자 가요 속으로의 오늘도 잘 오셨고요. 좋은 음악들 여러분들의 멋진 글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서울.

그렇습니다. 잠깐 방송국 와서 나가봤었는데 덥더군요. 0298번 벌써 논에 물대기가 끝났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모내기를 시작하려나 봐요. 아, 이런 논의 모습이군요. 요즘 이맘때쯤 그 뻐꾸기 울고 개구리들 막 떠들고 거머리가 막 이 종아리에 달라붙고 이런 모습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5월에 녹음은 치더가고요. 상추 같은 거 뜯으면 다음날 그만큼 또 자라나 있고 그런 때인 듯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 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강경실 씨, 정혜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네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0: 꼭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져서 청취율 1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요 더큰 사랑과 위안을 주는 가요 속으로입니다라고 0316번으로 사연 주셨네요.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신청하시면서 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사랑과 위안이 된다. 더없이 저는 반갑네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승식이, 화순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바쁘게 모두 지나고요. 어느새 5월의 한가운데입니다. 오늘도 승식이는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가씨 꽃이 폈어요.
2: 네, 하얀 꽃 이파리가요. 아주 눈송이처럼 예뻐요.
1: 그런데요, 요즘 화순 씨 집보다 더 자주 가는 데가 있으시다고요?
2: 맞아요. 저 요즘요, 집보다 여기서 살다시피 해요.
1: 그 정도예요? 여기서 살다시피 한다고요? 아니, 거기가 어디죠? 오락실? 아, 독서실? 증권거래소? 아닌데. 자, 그러자 화순이가 웃으면서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 여기서 살다시피 한다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제가 들려드리죠. 노래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4개, 부산 완탕 밀키트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정진호 화장품 10개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곡 들으세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화순이가 요즘 그렇게 자주 가는 곳이랍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은 비밀의 정훈이 씨의 에서 옛날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이걸 만들기도 했어요. 채송화도 봉숭아도 과꽃도 뭐 여러 가지 꽃들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성산포 같은 데 가시면 큰 이걸 만나죠. 여기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요. 장흥자 씨가요. 거북이가 부른 사계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도 정답이 나옵니다. 빨간 노란 가득 피어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답 꽃밭이었습니다. 꽃밭 화원이라고 적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화원도 정답 맞습니다.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 이상은 비밀의 화원 두 곡 힌트곡이었죠. 간장게장 받으실 분이에요. 9552 뒷번호 쓰세요. 저 어릴 때 작은 마당 한 켠에 작은 꽃밭이 있었죠. 나팔꽃, 봉숭아, 사루비아가 주로 자랐답니다. 야, 이 꽃들도 요즘에 야, 이런 꽃 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이 완전히 고전적인 꽃들 아니겠습니까? 나팔꽃, 봉숭아, 사루비아. 2548 우리 집에도 예쁜 꽃이 둘 있습니다. 아내와 딸.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최고의 꽃이죠. 아름답죠. 8279번 지난 주말 수목원 꽃밭에 다녀왔는데요. 나이 드니까 꽃이 더 귀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정답은 꽃밭 맞춰주셨습니다. 5090번 어릴 때 외동딸이라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만의 꽃밭이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추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승식이 화순이 퀴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501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2: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0: 설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쇼.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열 씨가 청량입니다. 비 온 후 하늘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청량에 지금 이 하늘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습니까? 야, 목동에서 바라보는 하늘도 굉장해요. 바로 27번. 어제는 눅눅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 이불 널고 빨래가 뽀송뽀송 마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기분 좋죠. 잘 말라라 이 빨래들아. 가요 속으로 끝곡 준비합니다. 김태수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이 노래 제가 알기로 몇 곡 몇 곡이 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뭐 여성분들도 다 좋아하시지만 말이죠.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1: 이제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노래였습니다. 9426번으로요. 아빠가 가요 속으로를 정말 좋아하세요.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신청합니다. 아빠 파이팅 사랑해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9426 번 뒷번호를 쓰시는데 이 아빠께서 지금 듣고 계시겠죠? 이 사실 혼자가 아닌 나 들려드린 지 한 두 주 정도가 안 지나서 선곡을 조금 미뤘었는데요. 우리 따님의 이 효심이 선곡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수술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수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허신영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한광여상을 졸업하고 85년 을지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허신영입니다. 제가 허신영을 만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세무회계사무소였어요. 우리는 동갑내기 친구로 마음이 맞아서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각자 이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실수로 연락처를 잃어버리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환갑이 되고 보니 옛 친구가 많이 그립네요. 다정했던 내 친구 허신영을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전영록 종이학이었습니다. 7345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고요. 김수미 씨, 허신영 씨 이 두 분이 같이 근무할 때 그때 좀 라디오에서 많이 들렸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한광여상을 졸업하셨어요. 85년 을지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던 허신영 씨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씨가 찾고 계세요. 자, 사연 소개되신 김수미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요. 이 아카시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 꽃이 활짝 핀 과수원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노래도 지난 토요일이었죠. 어른들을 위한 동요 그 시간에 들려드렸었는데 서수남 하청일 씨 목소리로 이 아카시 꽃 다 떨어지면 못 들으니까 피어있는 동안 열심히 들어줘야죠. 그쵸? 노영혜 씨, 유환분 씨, 이관종 씨 0262번으로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해바라기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과수원길입니다.

리트머스 할아버지 시계 유미애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다. 유환분 씨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과수원길 큰 소리로 따라 불렀네요. 예,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과수원길. 합창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화음 넣어서 따라 부르곤 합니다. 6839번 아들이 8일 날짜로 퇴직하고 어제부터 혼자 걸어서 부산까지 간다고 떠났습니다. 젊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열심히 걷고 오면 소고기 쏜다고 했어요. 아드님 국토종주에 나섰군요. 부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이 길인데 충분히 잘하고 오실 겁니다. 건강한 아드님 응원합니다. 9507번 그냥 막연히 좋으리라 기대했던 남편의 MRI 판독 결과가 안 좋아서 마음 둘 곳 없네요. 저희 집 기둥인 우리 남편 잘 수술받고 회복하길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우리 가요 속으로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 같이 응원해 드릴 거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신혜숙 씨가 신청하신 이수영의 덩그러니. 아, 이수영의 덩그러니. 이수영 씨가 우리 12시 만납시다 DJ잖아요. 2000년 초반에는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더니 요즘에는 대한민국 라디오 12시를 평정하고 있어요. 12시에서 이 동시간대 압도적인 1위. 12시에 만납시다, DJ. 청취율 정말 대단하죠. 네, 아주 뿌듯하네요. 이수영 씨의 노래 덩그러니 들려드립니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목은 걸어서 하늘까지. 6839번으로 신청하신 장현철 씨의 노래였습니다. 유해준 단 하나의 사랑 4749-2604. 또 유해준 씨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군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7832번으로 온 사연이에요. 과장님과 외근 나왔는데 과장님이 계속 운전하십니다. 고마운 마음에 과장님의 애창곡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예, 지금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7832님도요. 과장님의 애창곡은 박준하, 너를 처음 만난 그때군요. 자, 이 노래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후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산울림의 빨간 풍선. 한명숙 씨, 배상진 씨. 수연 높은 하늘아. 이 노래는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

또한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요 속으로 끝곡을 준비해야 되네요. 끝곡은 준비가 지금 돼 있는데요.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거의 막 3시 정도 같은데요. 가요 속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6시는 다가오네요. 장미진 씨의 신청곡이에요. 두리안, I'm still loving you.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보통은 햇빛과 물만 풍족하면 모든 꽃이 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꽃은요,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 피어나고, 또 어떤 꽃은 그늘을, 어떤 꽃은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삶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깊은 침잠이, 또 누군가는 모진 비바람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음의 계절이 조금 차갑고 시리다면 그거는 더 귀하고 단단하게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꽃을 터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테니까 말이죠.

0: 계절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올봄, 꽃들도 이상 기후 때문에 순서 없이 마구마구 피었는데 5월이 되니까 장미가 서서히 피기 시작합니다. 5월 장미는 제 시간에 온 듯해요. 여러모로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제대로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126님이 정하신 The Rose, Westlife의 노래였습니다. 대부분의 봄꽃은 반드시 추위를 겪어야 하는 춘화 현상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요. 코스모스나 국화는 밤이 길어져야, 카네이션은 낮이 길어져야 꽃을 피웁니다. 또 물이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피는 꽃도 있고, 대나무는 또 긴 시간을 기다려서야 꽃을 피우죠. 인생도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기 다른 조건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채우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가장 큰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삶이 정체된 느낌이 들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방신약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긍정 대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김대식님의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보내주셨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제멋대로여서 어느 날은 옆 사람이 햇살처럼 환하게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지독한 단점만 눈에 띄지요. 장점과 단점이 같은 출구에서 나오는 만큼 단점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도 누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Thing I Owe는 7024님 정하셨고요. 드리동 라이트의 노래 An Old Fashioned Love Song은 0337님 정하신 곡입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이번에는 소금별님 보내주셨네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 땐 내게 없는 모서리까지 확 끌어안고 싶을 때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설렘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마저 확 끌어안고 싶어지는 것,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시간이 흘러 당연해진 것들까지 내가 꽉 끌어안아 줄 때, 이롱 작가님의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에서 사랑이라 깨달을 때 글을 보내주셨네요.

0: 나달리 코울의 Love. 이 곡은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이래네요.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제 딸이 얼마 전에 어렵게 간호사가 됐거든요. 힘든 직업에 용감하게 뛰어든 우리 딸 응원해 하시면서 윤미라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현재 서쪽과 동쪽 지역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서쪽 지역은 낮부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영남과 충북, 강원 일부 지역으로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특히 영남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또다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륙 지역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자리하면서 시야가 많이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모두 14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청주, 광주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금요일과 주말에는 31도까지 치솟는 등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큰 일교차 속에서 건강

내일부터 단일주일간 영화 탑건 1편 개봉 40주년 기념으로 국내 주요 극장들에서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편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꼭 가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조현식님이 정하신 버린의 노래 Take My Breath Away.

우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입니다. 결혼 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고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일찍 하늘나라로 가고 딸아이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부부는 부산, 기장, 청송을 거치는 여행을 했습니다. 차에서 먹고 자고 씻는 이른바 차박을 했습니다. 첫날은 충북 옥천 휴게소 주차장에 거기에서 잤는데 운전 중에 피곤해 잠깐 쉬고 갈까 그랬는데 휴게소에 화물 운전자 분들을 위한 샤워장이 있길래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금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풍경이 나름 좋았습니다. 고생길이라 안 따라올 줄 알았던 아내가 더 재미있어해서 너무도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2일차 여행지로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해를 거쳐 다대포 해수욕장에 도착을 하고 모른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완전 일품이었습니다. 참숭어 한 마리 회 떠서 차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우리는 부산항 여객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밤바다는 처음이었고 바다에 나와서 바라보는 부산항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음 코스는 기장군에 있는 임랑해수욕장. 마침 대학생들이 놀러와서 밤새 시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는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을 하니 너무도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우리는 아내의 고향인 청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서울 사는 친구도 고향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간만에 초딩 동창들끼리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고향은 정겨운 동네입니다. 특히 벚꽃길 뚝방길을 걸을 때면 개구리 소리도 들려와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며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둘이어서 참 행복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결혼시키고 허전해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내 삶의 길목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은 마린보이님입니다. 와, 사연 보내주신 분 좋으시겠다. 두 분 케미가 맞아서요. 부럽습니다. 9167님.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푸른 동사님. 다들 부러워하시네. 부부만의 단촐한 여행 정말 낭만 있고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항상 건강하시길. 9720님 정겨운 여행 모습이 이쁘게 그려집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7944님 부산 기장 청송 덕분에 구경 잘했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건강하시길. 6970님도 부러워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사연 주신 마린보이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졸지 무스타키의 노래 르똥데 비브르 삶의 시간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0: 스트레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6: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닷컴
8: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9: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8: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이 곡은 미키타리안님 정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를 만날 때면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얼굴 또는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 존재하며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한강님의 지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 글을 같이 보내주신 2380님 희망곡 태양은 가득히 주제곡 루치아노 모나르디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 부제 시행으로 버스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탈 때, 운동할 때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합니다. 행복한 나님. 저녁 스케치 들으며 산책하는 길가에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바람에 날리는 그 향기가 코끝을 하염없이 자극합니다. 9720님 산책 중이시군요. 퇴근하고 카페 테바에서 친구랑 수다 중에 청년 사장님한테 CBS 레인보우를 추천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애플민트님 고맙습니다. 저녁 스케치에서 에코백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스케치 밴드에서 저녁 스케치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녁 스케치 애청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주소와 성함을 적어 문자 샵9390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3M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찰리 푸스의 노래 원 걸어와이는 0537님 정하셨고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는 9259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이남일 여 자녀를 성장시키고 저랑 22년을 뭉

묵묵히 살아온 우리 집의 기둥 장병수님 5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7963님 은평구 수색동에 만들어진 무장의 길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 보며 걷고 있는데 좋은 음악을 함께하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드럼 좋아요님 며칠 뒤면은 저희 아들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믿으니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은 네가 우리의 자랑이란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의 모습대로 편안하게 잘 보여주고 오렴. 엄마가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신발끈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도로시님, 신혜숙님 같이 정하신 마이클 부블의 관도 관도 관도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시작된 이 관청은 1882년 고종 19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서민을 진료하고 약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국립의료기관으로 종육품의 의학교수가 의원과 의녀를 훈육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의 보건소, 병원, 약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과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던 이 관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레빈의 노래 로스트 스타즈는 튤립님이 정하셨고요. 셀린 디온의 노래 I'm Alive 하나미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시작된 이 관청은 1882년 고종 19년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조선시대 의학과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던 이 관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벌써 5월의 중순, 상큼한 바닷바람이 가슴에 한가득 들어옵니다. 2884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사랑의 찬가, 그리고 레터맨의 A Song for Young Love였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조선시대 의학과 서문의 질병을 치료하던 관청 이름은 해민서였습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많이 나왔지요 하셨나요? 드라마 많이 보셨네. 5853님, 피부샵에서 잔잔하게 힐링하며 듣고 있습니다. 2005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4507님, 3726님, 그리고 동희님까지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5314님, 안나게르만의 노래 정하셨나요? The Letter to Chopin.

지금은 상처에 딱지가 않는 중. 작고 가려워서 긁고만 싶다. 지금은 상처에 딱지가 않는 중. 지금 긁는다면 상처는 덧나고 곰게 되겠지. 사랑에 베인 내 마음도 내 마음에도 너무 가려워서 긁고 싶다면 딱지 아래 새사리 도끼까지 물러서 있으라는 신호이겠지. 때로는 나만의 슬픔도 타인처럼 바라보라는 호소이겠지.

홍수희 시인의 상처에 딱지가 앉을 때 이따금 잊었다고 생각한 일들이 떠올라 평온함을 툭툭 건드릴 때면 마음이 근질근질 지난 일들을 헤집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른 척 참아야 됩니다. 그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

만나서 만나요.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즙 해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도 고등학교 시절에 듣던 노래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김상호님이 보내주신 칼라미 베드의 노래 I Wanna Love You Up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0: 하면 당연히 셀로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천 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로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딸들이 공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유 예쁘다, 아유 곱다라고 칭찬해 주신 아버지 덕분이었고, 아들들이 아이고 장군감이야 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잘한다, 최고다 그렇게 모든 응원해 주신 엄마가 계셨기에 가능했는데, 배가 고프듯이 칭찬이 고프고 갈증나듯이 위로에 목마르진 않으셨어요 오늘? 생크림처럼 달콤한 음악이 필요하시다면 잘 오셨어요. 위로와 칭찬으로 가득한 2시간 여러분 위해서 준비했어요.

0: 그렇군요. 경실님. 지금도 경실님 댁에선 딸들한테 우리 큰 공주, 작은 공주 그렇게 부르세요. 예. 저희도 온통 공주님들이라서 저는 항상 막내 공주로 불리곤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안 계시네요. 내 사랑 하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방한퉁수, 뭐 집안퉁수.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꼼짝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방한퉁수, 집안퉁수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어쩌면 부모님의 맹목적인 사랑 탓이 아니었을까? 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내가 진짜 이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만 큰소리치고 밖에 나가면 꼼짝 못했던 게 아닐까?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우리 막내 공주, 뭐 첫째 공주, 둘째 공주 하면서 그렇게 불리우며 살았던 때가 좋았죠. 장군감이라고 칭찬받던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오늘 부모님한테 들었던 최고의 칭찬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물론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칭찬이긴 했지만 두고두고 그 칭찬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두고두고 힘이 됐던 칭찬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4월과 5월 장미였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4172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알리의 서야, 또 창수님,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글로벌님 LA에 가 계시는군요. LA 첫날 밤인데 새벽 3시부터 깨나서 아이고야 오늘 하루가 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마침 좋아하는 이승철 씨 곡이 나와서 고마워요 하셨는데, 아 새벽 3시부터 이 시차가 아직 안 맞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신 거죠. 네, 여행 참 멋지고 즐겁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칭찬 뭐가 좋을까요? 우리 비옴님은 저는 인사성이 밝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같은 분을 10번을 뵈도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죠, 우리 비염님. 그렇죠. 인사성 굉장히 중요하죠. 또 트윈스님은 어머니가요, 예전에 국가대항전 축구샵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흑백

평창전 월드컵 시합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응원을 하죠. 그렇군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네. 그래도 어머니하고 그렇게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3982번으로는 저희 엄마는요 늘 그러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더 최고였죠. 아무렴요. 말을 뭐 하겠어요. 낭만2님 주옥 같은 추억의 음악들 또 듣고 싶으신 거죠? 청해 주신 높은 음자리입니다. 나 그리고 별.

파이팅 하면서 글 보내셨어요. 파이팅입니다. 원준이 사랑은 요리 같은 것. 또 1583 휴대전화로 이선이 알고 싶어요. 또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은 바다장님. 높은 음절이 나 그리고 별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종이님은 전요 철이 일찍 들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양보심이 엄청 많았죠. 심지어 밥 먹을 때 식구들이 밥이 적을까 싶어 숟가락을 제일 먼저 놓곤 했어요. 어머나 진짜요? 어머 세상에. 아이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철든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그런가 하면 은철님은 기회가 온 김에 제자랑 좀 해야겠어요.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요. 아직 아는 뱃속에서부터 야가서 태어났잖요. 제가 4살 때 그렇게 총명했대요. 하는 글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원님이 친구 같으면서도 연인 같았던 나의 아버지. 제가 집 앞에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집 앞 골목이 훤히 빛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 못 들은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아빠가 너무 그리워요 하고 지원님 글 주셨어요. 모두들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실 겁니다. 1534 휴대전화로 또 사랑님이군요. 저희는 여자 형제만 셋인데 돌아가신 친정엄마 음식 솜씨를 제가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음식이 먹고 풀 땐 언니와 동생이 저희 집으로 모이죠. 음식 먹으며 옛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번 주말에 몇 가지 음식해서 엄마 아빠 산소에 다녀와야겠어요. 와 저희 집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하시네요. 청해 주신 이찬원입니다. 시절 인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피아님 사랑하는 아들 진원과 잘 들으셨죠? 싸이 챔피언이었고요. 7477 휴대전화로 친정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칭찬이 생각나요. 저희 집에 오면요. 아이고 난 얘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냥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쓸고 닦고 도대체 엉덩이 붙일 시간을 안 준다니까.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셨고 주변에 칭찬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소리새 5월의 편지 청해 주셨네요. 아유 엄마 눈엔 뭐 어떤 게 안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찬원 시절 인연 들으셨고 오로라님은 친정엄마는요. 아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그냥 복스럽게 먹어. 먹는 데서 다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특별한 걸 해내지 않으셔도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달게 비워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흐뭇해 하셨죠. 헌데요. 제 딸이 어릴 때 제 모습처럼 그렇게 야무지고 아주 복스럽게 잘 먹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그 말. 아유 우리 딸 참 복스럽게도 잘 먹네. 먹는 데서 복이 오는 거야. 그렇게 딸아이한테 이 말을 건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며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엄마가 저한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의 칭찬이 시간을 건너 이제 제 딸에게 닿고 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밤입니다. 아이고 읽으면서도 제 마음이 막 이 명치 끝이 뭉글뭉글해지네요. 채화님은 남편 떠나신 지 벌써 5개월 되셨어요. 클론 김태형이 피처링했죠. 사랑과 영혼 청해 주셨습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쉬어가는 저녁,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0: 조용필 고추점자리. 오, 저희 동명여고 1년 선배님의 남편께서 글을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 고3일 때 현주님이 고2 미스 롯데에 당선이 됐다고요. 학교에서 유명했었대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81년 최고 인기 가요인 조용필 씨의 고추 잠자리 청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하고 함께 잘 들으신 거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선배님도 들으시고 후배님도 들으시고 남편들도 들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자, 행복한 동행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레전드 밴드죠. 신촌블루스가 오는 5월 14일, 15일. 조금 시간이 촉박하긴 하죠. 14일, 15일 홍대 스페이스 브릭 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밴드 결성 41년째를 맞아서 신촌블루스 40+1이라는 이름으로 팬들을 가깝게 만나는 자리인데 정말 좋은 게 저 행복한 동행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강어달림 씨가 엄윤호 씨와 함께 무대에 서죠. 그래서 5월 14일, 15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공연에 나 참석할 수 있다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니까 콘서트 하고 본인의 이름 꼭 적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 CBS 레인보우에 신청하셔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2989 휴대전화로 정해주신 김정호 하얀나비 그리고 딸기초코님 뚱이님 그렇구나 님이 정윤선의 엽서 듣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네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우리 갑분님이 당연히 청취율 1등 하신 거죠? 하셨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예,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동시간대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응원이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또 기억을 해 주셨네요. 칭찬을 어릴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5513님 글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기 때요. 엄마가 업고 나가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어머 쟤 좀 봐 쟤 좀 봐 어머 쟤 좀 보세요. 너무 잘생긴 모습에 다들 놀랐더랍니다 하면서 글을 주셨어요.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죠. 예, 세상님 재밌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도 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5340 휴대전화로 전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딸만 셋 있는 딸부자 아빠예요. 손주 녀석들이 일곱이나 있죠. 손주 녀석들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한지요.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청해 주신 곡

또 2840 휴대전화로 황가람 미치게 그리워서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무한반복으로 듣다가 옆에서 핀잔 받고 다시 행복한 동행에 신청합니다. 또 그레이스님도 잘 들으셨죠? 5348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서영은 너에게로 또다시 또 김현식 내 사랑 내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윤상숙님 글인데요. 지난 주말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윤 씨 가족 30명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0명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28년째 와 가족끼리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요즘 저희는 무려 6촌 그러니까 70대부터 초딩 3학년까지 다 모여서 여행을 다녀요. 어릴 때는 사촌들이랑 밤새 웃고 떠들고 놀기 바빴고요. 어느새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신기한 건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여행이에요. 그 사이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군대를 다녀오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만 매년 다시 모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로 웃고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돼서 뛰어다니고 대가족이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삼촌이고 고모고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아이가 조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누나 오빠로 통일했습니다. 와 좋은데요 그거.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죠. 대한민국에 6촌까지 이렇게 꾸준히 여행 다니는 가족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시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희도요. 저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사촌까지 이종 사촌하고 저희 사촌하고 그렇게 가족이 여행을 다니곤 했었는데 아, 우리 윤상숙님 가족에게는 될 수가 없네요. 비길 수가 없네요. 시끌벅적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윤 씨 가족 이야기 자랑합니다 하면서 김광진 진심 청해 주셨네요.

0: 이지연님 심청곡. 아침부터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하고 실갱이를 했어요. 갑자기 얘가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 뛰어가고 나오면서 발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빨리 학교 가 했더니 이번에는 어지러워서 못 가겠대요. 너무 울어서 팅팅 부은 얼굴을 가라앉히고 가야겠다며 나는 다른 집에서 태어났어야 했다며 그래서 2교시 끝날 때쯤 학교 갔어요. 정 아프면 가서 조퇴서 쓰고 와. 웬걸요.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다 끝나더니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사랑스럽네요. 신성우 서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상록수님 신청곡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김광진 진심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윤씨 가문 사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아니야?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아이런님이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벨소리를 바꿨어요 하고 화사 굿굿바이 청해 주셨습니다.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인지 새들의 둥지는 어딘가 모르게 약해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가장 거센 비와 바람을 견뎌봤으니까요. 오늘 비가 내린 곳이 많았죠. 바람이 꽤 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천둥번개가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들 있다는 것도 새들의 둥지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처럼요. 그래도 지금은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금은 포근하게 하루를 마무리 중이시길 바라봅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도현 너라면 좋겠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좀 대기가 불안정한 그런 하루였네요. 비만 내린 곳이 있는가 하면 돌풍과 벼락까지 요란스럽게 지나간 곳도 있던데요. 그래도 지금은 아늑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 밤을 맞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드는 새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는 날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매일이라는 집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중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2: 숨실력자
1: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2: 쏴쏴 숨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4: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부활, 사랑할수록 이어드린 곡은 김종서, 지금은 알 수 없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바람이 거센 날에 집을 짓는다니, 아,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새들은 약간의 풍파에도 쉽게 좌절했던 이유를 마흔이 넘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새들을 본받아 안정된 것만 찾지 않고 거센 상황에 숨지 않고 맞서야겠습니다. 9110번으로 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보내주셨고요. 아, 은디님도 비 피할 지붕도 없이 둥지에 앉아 비바람을 견뎠을 새를 생각하니

놓고 온 걸 모르는 때가 있긴 합니다. 잘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산정님, 늘 편안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나무 다듬으며 듣는 꾸물은 힐링이며 새로운 힘이 되네요. 좋은 노래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 노래는 21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캔디맨 일기.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다. 땅의 성질과 기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빨리 자랄 땐 하루에 6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따로 있다. 그렇게 빨리 자라는 대나무가 정작 꽃을 피우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어떤 대나무는 20년이 넘도록 꽃을 피우지 않고 또 어떤 대나무는 수십 년을 자란 뒤에야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꽃을 피우기도 한다. 빨리 자라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히려 오래오래 준비하는 대나무. 어쩐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긋해진다.

오늘도 캘린더에 적은 오늘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해 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서 대나무 이야기를 떠올려봤다. 자기만의 속도로 계절을 지나는 중인 대나무를. 밤의 끝자락에서 문득 예전 학창시절에 읽었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작품도 생각이 난다. 방망이를 빨리 깎아달라는 손님에게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라고 했던 그 말. 조급해서 될 건 없다. 언젠가는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자기만의 푸른 잎을 흔들게 될 테니까.

긴 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효신의 AE였습니다.

전에 들으신 노래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였나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2일. 오늘 1년 중에 꼭 오늘만 들을 수 있는 노래 들려주실 거죠? 우유아빠님의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7750번으로도 이 노래를 꼭 들어야 하고 꼭 듣고픈 날. 소자매 병난 병진 방울이가 기다립니다. 7750번으로도 보내셨고요. 데미타스님, 지니짱님, 토토롬임님, 1405님. 네, 많은 분들이 청해주셨어요. 015B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5월 12일.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빅마마 신현아의 음성입니다. 라 팔로마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니 천사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 정인호의 해요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예요. 미리 같이 살고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오늘 동원 훈련을 갔어요. 중2로 제대를 해서요. 남들보다 훈련 기간이 좀 긴데 그래서 저 오늘 밤에 혼자라서 꿈은 끝까지 듣고 잘게요. 798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동안은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날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약간 애틋함으로 남겨놓으시고요. 잘 다녀오시길, 훈련도 잘 마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쯤에 결혼하실 때쯤 또 사연 보내주시면 많이 많이 축하 또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0: 대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고곡이었습니다. 박학기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김현우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까지 네, 들으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꿈음 속으로님, 은혜씨 고딩 아들아이 방에서 어찌나 냄새가 나는지 환기만으로는 안 돼서 향수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는 김에 제 것도 같이 한 건 암 비밀이에요. 아드님 지금 없죠? 안 듣고 있죠?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보내시는 사연이긴 해요. 잘 크고 있네요. 그쵸? 어떤 향수 구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향기에 관한 사연이 또 있나요? 2537님, 며칠 빨래를 방치했더니 내일 당장 입을 옷이 없어서 저녁에 오자마자 세탁기를 돌렸어요. 방금 건조가 다 된 옷들을 꺼내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꿈은 음악에 향긋한 세제 향기가 더해지니 지쳤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보내주셨고요. 0005번으로는 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갓카페하는 도서관 책들 바람 쐬어주며 산책시키고 2-3주간 집에 홈스테이 도와주고 다시 도서관으로 데려다줘요. 이상 책은 바리바리 흘려 읽지 않고 도로 반납하는 도서관 이용객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너무 표현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갓카페하는 도서관에 책들을 바람 쐬어주고 홈스테이 시켜주고 도서관에 데려다주고 그러다가 뭐 한 글자 한 문장 뭐 한 장 정도라도 읽는 때가 있으니까요. 데려와서 정 붙여보시면 그렇게 또 책과 친해지는 날도 오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제이 어제처럼. Just know that if ever you

심심했는데 라디오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뽀로롱님. 저도 뽀로롱님 오셔서 안심심하고 너무 좋네요. 자주 만나요. 두 곡이었습니다. 로즈님이 청해 주셨던 휘성의 1년이면,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제이였습니다. 어제처럼.

송은이의 상상 8686번으로 청해 주셨던 서영은의 장미, 요조가 부른 내가 말했잖아 였습니다. 마트 가서 수박 한 통을 사왔어요. 냉장고에 다 넣기 부담스러워서 반은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늘 받기만 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반쪽 수박에도 환하게 웃으며 기뻐해 주는 이웃 덕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818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또 그런 소소하고 예쁜 이야기를 꾸몸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나눔이 가득한 밤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꼬맹이님, 이 밤 잠 못 자고 시험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아직 깨어 계신가요? 시험 준비하시나 봐요. 그럼요. 물리적인 거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 통한다, 옆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이 주는 큰 위안이 있습니다.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시험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시크릿 가든님, 마실 나온 김에 밤하늘을 보니 별들이 움직이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성인지 밤비행기인지 인공위성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별들이 춤추는 날인가 봐요. 함께 나온 강아지도 춤을 추듯 깡총대니 저절로 흥이 올라옵니다.

0: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

0: 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0: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오랜만에 케니지의 연주곡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러빙 유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스 엘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이제이 미첼의 Like Strangers Do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이 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요. 아직 남아있는 봄 기운을 만끽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빌딩앤 리치
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0: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인생이 그렇지 뭐 하는 조금은 냉소적인 것 같은 가사가 왠지 더 마음에 와닿는 날이 있죠. Maybe That's Just Life, 메이 밀러의 노래였고요. 엠바이 홀드의 Numb Little Bug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역시나 밤이 아닌 시간대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파월21K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오후 7시예요. 하루 마감하며 매일 2km 걸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시나 보네요. 수수보리님은 이곳은 프랑스 북부 지역 위산트입니다. 비아 프리체치나 도보술래길 5일차 무거운 배낭을 메고 프랑스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55일간 열심히 걷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도보술래길 수수보리님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전 정말 어딘지 평생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을 걷고 계시는군요. 55일간 걸으신다니. 와. 종종 이렇게 소식 전해주십시오. 건강히 잘 걷고 돌아오시고요. 5659번님, 잠이 안 와서 레인보우 다시 켰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 신청해봐요. 듣고 나서 잠을 청해볼게요. 이 곡 들으면 잠이 달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 셰니스의 I love your smile,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세 곡 듣죠.

숨가쁘게 뜨거웠던 나날들, 달려가고 있어도 떨치지 못한 마음들, 눈부시게 너를 앓던 계절과 가슴팍을 누르던 흔들리는 너의 얼굴이, 상처난 마음은 어느새 하늘에 뒤섞이고 꿈꾸듯 먼 곳에 기나긴 한숨을 내뱉는다. 끝이 아니길,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넌 언제나 선명히 서 있어. 널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넌 나에게 오래된 꿈이야. 행여 닿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너에게, 기억 속에 아주 작던 희망은 소매 끝에 걸쳐서 끈질기게 나를 이끄네. 말하지 못했던 말들은 한숨에 뒤섞이고 지나간 바람에 선명한 그리움을 부른다. 끝이 아니길,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넌 언제나 선명히 서 있어. 널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넌 나에게 오래된 꿈이야. 행여 닿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너에게. 권순관, 유주가 함께합니다. 끝이 아니길.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 두드려 보네요. 지친 퇴근길, 원경님의 따스한 음성과 편안한 선곡에 감사드립니다. 권순관 유주의 끝이 아니길 청해봅니다 하고 실룩님 청하셔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실룩님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장재인의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소화 대례사님, 아들과 며느리가 제 환갑이라고 식사와 이벤트를 해주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소화가 안 돼서 한강을 걷고 있는데 하늘은 맑음 짙푸른색, 그리고 걷다 보면 만나는 꽃밭에 검붉은 양귀비꽃이 아름답네요. 원더풀 투나잇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참 좋은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환갑 축하드리고요. 에릭 클랩튼 원더풀 투나잇 같이 듣죠.

제인 벌킨의 Yesterday, Yesterday 였고요. 앞서 들은 곡 크리스티앙의 당신 다음에는 무엇이 시작하는 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블루스카이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언젠가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야지 하면서도 망설이다가 올려봅니다. 산책길을 걷거나 달리면서 클래식 방송을 주로 들었었는데요. 가을쯤인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새로운 DJ가 온다는 소식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방송을 듣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네요. 방송을 들으며 걷다가 이런 음악을 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면 그 음악들이 나오는 게 원경님의 감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는 밤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에 친해지지 말아요 선우정화의 노래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당신 다음에는 무엇이 라는 곡을 신청해 봅니다. 크리스티앙의 노래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하는 밤과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바라셨지만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신 거 보면 이미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더 많이 친해지기로 해요. 시작하는 밤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947번님, 무심한 듯 처연하게 내뿜는 팬플룻 소리가 고독마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연주입니다. The Lonely Shepherd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킬빌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 발표할 내용을 정리 중입니다.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를 이용한 Somewhere My Love 신청합니다. 이수일님 청하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레이 코니프의 노래였어요.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음악도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좋은 시작.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호흡기 타이코의 Sherry Dance, 해리 코닉 주니어의 A Wink and Smile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따뜻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연인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밤 분위기가 이렇게나 따뜻하답니다. 깨어있는 밤에는 언제나 찾아주세요. 1167번님, 원하는 직무로 이직 성공해서 출근을 앞두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잘 해내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평일에 방송 듣는 거 좀 어려워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잘 드신 거니까 많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포스트 말론의 Circles, 리타오라 Your Song 세 곡 듣죠.

버스커버스커 외로움 증폭장치 스웨덴 세탁소 정기고의 목소리였습니다. 파이프라인님, 추억이란 자고 나면 하루만큼 더 아름다워져 완전 공감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가사에 공감하게 되는 마음에 쏙 들어오는 곡들이 있죠. 성시경의 노래 청하셨네요. 더 아름다워져.

성시경 더 아름다워져 린의 마이 데스티니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시작하는 밤에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지은님 청하셨어요. 스콜피아.

스컬피언스의 홀리데이, 스틸하트의 She's Gone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프린스의 Purple Rain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의 비가 지나고 나면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겠죠. 계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시작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정리할 때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음을 느끼고요.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면 장마가 코앞이라는 걸 알게 되죠.

시간이 흘러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리면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닫게 돼요. 머지않은 여름날의 더위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또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에 기꺼이 견뎌낼 수 있겠죠. 아무쪼록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분 좋은 변화가 성큼 찾아오길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머 번스타인이 지휘하고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Singing in the Rain, 거기에 톰 피셔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데미안님이 첫 손주 시우가 태어났다는 전화가 멀리 미국에서 온 아침인데 첫 음악이 제 마음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기쁨 마음이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유경주님은 빗물 머금은 흙냄새도 나무에서 뿜어내는 향도 너무

좋은 비그친 아침 음악의 향기까지 더해 충만한 아당입니다 하셨네요. 이 비가 온 후에 이 숲길을 걸어보면 이 비를 머금은 나무 냄새, 흙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 냄새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여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하죠. 이번 주 후반에는 벌써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겨울 코트를 정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뭐 최근 며칠 전에도 아침밤으로 쌀쌀해가지고 두꺼운 외투 입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뭐 어느새 반팔 차림도 낮에는 많이 보이고요. 계절은 이렇게 늘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들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삶도 비슷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계절이 바뀌어가듯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들이 천천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G장조 레겐 리츠 비의 노래 가운데 1악장 비바초의 만원 트로포 보내드렸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조에르지 세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마이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는 늘 제일 먼저 메뉴판을 펼치는 사람이었다. 우리 삼겹살 어때요? 아, 김쌤 고기 못 드시죠? 그럼 해물탕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메뉴를 고르고 고기가 타지 않게 뒤집고 빈잔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으면 웃음으로 메꿔놓는 것. 그게 30년간 내가 해온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배려라고 불렀다. 아무도 내게 그런 희생을 요구한 적 없었는데 말이다. 학교에서는 늘 좋은 교수님이자 친절한 선배였다. 지인들이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해도 네, 말해봐요 하며 억지로 눈을 비볐다. 그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불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좋은 사람은 모름지기 불평하지 않는 법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30년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좋은 동료,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친구. 그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면 나는 누구인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아래에 진짜 내 얼굴이 있기는 한 건가?

착한 척 하는 것은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자해였다. 양보할 때마다 자존감은 깎여 나갔고 가짜 웃음을 지을 때마다 진짜 행복은 멀어졌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일 뿐이었다. 50번째 생일날 결심했다. 가면을 벗기로. 처음엔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 비난하고

내가 아닌 진짜 나를 향한 말이었다. 남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나를 지워왔던 시간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타인에게도 얼마나 명쾌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가면을 벗는 게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는 일이었다. 비로소 내 인생의 메뉴판을 온전히 내 손으로 쥐게 된 기분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선함으로 주변에 패 끼치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분위기 좋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내 뜻을 조금 죽이고 내가 원치 않아도 좀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참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죠. 또 그런 분들 덕분에 또 부드럽게 굴러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요 아무거나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스스로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를 지우는 정도의 방식, 그 정도의 배려는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또 관계를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 아닐까요? 이건 내가 원치 않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그걸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 오늘 소개된 글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느라 너무 지치셨다면 이제는 조금쯤 진짜 내 마음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진짜의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님이요. 그래도 선함으로 선의의 가면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뭘 또 자괴감까지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그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도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 남영란 님은 맞아요. 그래서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칭찬 들으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칭찬도 일종의 또 상대방을 길들이는 가스라이팅이 될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어린 아이는 그 엄마의 칭찬에 굉장히 가스라이팅 되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막 살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는 사실 칭찬을 해준 것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My Way 듣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 하나랑도 잘 어울리는 내용의 곡이네요. 함께 듣죠.

드볼작의 유머레스크 7번 G플랫 장조,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밀턴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정의 책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도 삶도.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My Way 보내드렸습니다. My Way. 여러분도 모두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카라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헉, 제 얘기인 줄요. 가면은 아닌데 어느 순간 뭐 이런 척, 착한 척, 뭐 배려하는 척 하는 이런 오지랖으로 오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가식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척하지 않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배려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죠. 예의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나 스스로를 쥐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면을 벗고 상대가 진짜 모습의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겠어요. 마음이 찡해집니다. 오늘 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군요. 그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았던 분들은 오늘 얘기에 뭔가 머리에 전구 하나가 뿅 하고 켜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를 지워왔던 생각까지 드신다면 그거는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용기 내시고요. 분명히 그렇게 착한 척하지 않으셔도 진짜 모습의 카라님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 줄 겁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소품집 Remember Vienna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음반에 담긴 슈만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슈만은 여러 모음곡을 썼는데 Faschingsfank aus Wien, 빈 사육제, 빈 카니발이라는 곡 가운데 다섯 곡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굉장히 길고 그 다음 곡들은 좀 짤막짤막한데요. 그 중에 네 번째 곡, 가장 짧은 인터메초, 이플렛 단초가 오늘 들 곡입니다. 인터메초라는 말은 원래 그 뭔가 사이의 음악, 간주곡, 뭐 이런 짧은 지나가는 성격 소품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슈만의 음악에서는 그 짧은 순간 안에도 아주 복잡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숨어 있곤 합니다. 이 곡 역시 어딘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과 또 그 안에서 조용히 노래하려는 서정이 함께 공존하는 음악인데요. 젊은 시절 슈만 특유의 예민함과 낭만적인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슈만의 빈 사육체 모음곡 다섯 곡의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인터메조 E플랫 단조를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슈만이 이런 모음곡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냥 빈 사육체가 아닌 그냥 사육체도 있어요. 카니발 작품번호 9번도 있고요. 뭐 크라이슬레리아나 모음곡 어저께 나찬그에서 들려드렸던 그 곡도 있고요. 또 뭐 판타지 슈트케 환상 모음곡, 뭐 교향적 연습곡 이런 모음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곡은 비교적 짧은 모음곡인데 아주 재미나요. 이 곡은 조금 이렇게 슬픈 멜로디가 있었지만 첫 곡과 마지막 곡은 정말 아주 신나는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 곡 다섯 곡든지 한번 쭉 연달아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보내드립니다. 실비오 바르비소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그리고 드레스덴 슈타츠 오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듣죠.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실비오 바르비소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테츠 카펠레 그리고 드레스덴 슈타츠 오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바가텔 에이단초 퓨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이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손해본 곡이에요. 사실 유명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거든요.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작사 작곡 첫사랑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낭만 바게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오늘 생일이시래요. 아이들 등교하고 저는 빨래를 개며 라디오를 틀어요. 어딘가 나가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첫사랑 노래가 저를 붙잡네요. 아당 끝나면 외출할래요. 오늘도 선물 같은 시간 감사합니다. 내 사랑 아당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 이거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부러워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태어나시다니 매년 생일 때마다 얼마나 좋으세요. 축하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0092번님 사연 주셨는데 오늘 세계 간호사의 날이래요. 묵묵히 일하시는 대학병원 간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어떤 타이틀이 붙은 날은 늘 감사한 분들이지만 또 특별하게 한 번씩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애쓰고 계신 간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 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타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시칠리안을 보내드렸습니다. 브랜포드 마사르스의 색소폰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동화나라 아니스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요 계절에는 산나물이 지천이에요. 갖가지 산나물로 나물밥해서 대충 만든 달래장을 한 숟가락 툭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입맛 가득, 입안 가득 산 향기 같기도 하고 솔바람 향 같기도 한 아련한 맛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마음까지 화하게 향이 퍼져요. 참 귀하고 향기로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나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태백에 사시는 아니스님 언제나 이렇게 글을 참 향기롭게 만나게 써주세요. 아, 이 산나물 밥을 달래장 비벼서 먹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저는 어저께 아는 지인분이 직접 유기농으로 농작하신 두릅을 잔뜩 보내오셔갖고 야 두릅이다 하고 아내랑 같이 쪄서 먹었는데 막 맛있게 먹던 중에 보니까 두릅이랑 똑같은 색깔의 커다란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아유 또 이게 본의 아니게 단백질 섭취를 할 뻔했습니다. 유기농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은님이 결혼기념일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네요.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랑의 인사를 청해 주셨는데 사랑의 인사도 좋지만 제가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곡해봤는데 이 곡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정말 예쁜 사랑 노래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기념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뉴엘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보내드렸습니다. 뭐 신청해 주신 사랑의 인사와 느낌도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쁜 바이올린 선율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그냥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 함께 맞춰보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아마도 이 첫 번째 힌트 음악 듣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곡은요. 비틀즈의 노르지언 우드, 노르웨이의 숲 보내드렸습니다. 비틀즈가 196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 곡에서 조지 해리슨이 시타르라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시 조지 해리슨은 이 악기의 이국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어 있었죠. 지금 들으시면서 기타 같은데 기타 같진 않고 약간 다른 소리가 나고 약간 막 하와이안 기타 같이 막 그런 소리 느낌도 좀 나고 이런 악기가 있었죠. 비틀즈뿐만 아니라 롤링스톤즈, 뭐 메탈리카 등 수많은 밴드고에 사실은 이 시타르라는 악기가 쓰면서 한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시타르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 들어보시죠.

자, 매우 익숙한 음악이었죠. 두 번째 힌트 음악은 반젤리스 작곡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영화 1492 콜럼버스에 나오는 OST 가운데 낙원의 정복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나라 이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콜럼버스가 잘못 안 이 신대륙 어떤 나라로 잘못 알았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시타르라는 악기였습니다. 기타 비슷하게 이렇게 줄을 퉁기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 그 악기가 어느 나라의 악기인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뭐 많은 왈츠와 폴카를 썼는데 오늘 들려드린 이 폴카는 저희가 자주 듣던 폴카는 아닙니다. 라 바야데르. 조르주 프레트가 지휘하는 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제목인 라 바야데르는 프랑스어죠. 같은 뜻의 독일어 비슷한 비슷하게 발음됩니다. 디 바야데레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 사원의 무희를 뜻합니다. 신비롭고 이국적인 이 나라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소재가 무희죠.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는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방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향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무굴 제국이 멸망한 뒤엔 영국의 식민지가 됐죠. 이 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많은데요. 타지마할이라는 세계유산이 있고 유명한 인물로는 간디, 타고르, 네루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산업을 가리켜서 봄베이와 할리우드를 합친 말리우드라는 말도 있죠. 저는 이 나라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는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카레와 요가. 이 나라의 인사말은 나마스테고요.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아유, 이제 아시죠? 자, 정답 보내주세요. 얼른.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나라랑 관련 있는 음악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나라를 정답으로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힌트 음악을 내겠습니까? 제가 퀴즈 음악 나간 동안에 피디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놀아줘라는 그룹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아주 재미난 뮤직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얼핏 나서 그래 인도하면 놀아줘인데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 안 나갈 수가 없죠. 저는 이 음악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가운데 이것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상인이었던 러시아의 전설 속 인물 사드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드코가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기 전에 함께 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노르만의 상인, 베네치아의 상인,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의 상인이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힌트 음악 이것의 노래인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자, 마지막 힌트마악이었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가운데 인도의 노래 야누스 발린트의 플루트,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방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차도가 아닌 인도였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죠. 인디아. 아, 작가님이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했네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9560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4564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2539번님 세 분 다 인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들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권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6333번님, 4445번님, 7507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좀 어려운 듯 했으나, 첫 번째 힌트는 어려운 듯 했으나 두 번째부터 급속도로 정답에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뭐 들을까요, 피디님?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 알랭 롱발가 주연은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레오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이었고요. 알랭 롱바르가 주연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오페라 라크메의 배경은 바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죠. 영국 식민지 시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막 오페라였습니다. 라크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좀 힘찬 곡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던 곡인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0: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음식을 나누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주 예수 해변서 198장 찬송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재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247장 찬송입니다. 김인혜와 김윤옥의 듀엣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보내드리고요. 김명수님께서 박신화 편곡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안산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문자 주셨어요. 좋은 아침 행복한 감사함으로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큐빅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토피널라떼님께서는 여호와를 보라 백지영의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장종택의 찬양 이어서 백지영입니다. 여호와를 보라.
2: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 말씀하시기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크레이브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 부제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꽃마리님께서 야외 예배로 아름다운 5월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리가 부른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을 세 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엘티방님, 또 솔로몬님, 이찬구님 신청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하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로 인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리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박성원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는 장계숙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어서 방영식의 찬양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있습니다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작은자님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모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품쌤님,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현이 주님의 딸, 12세인데 어제 단백뇨 나왔어요. 재검사하는데 이상 없기를 지켜주세요. 서현이의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운틴 사나님께서는 출근 통근버스 안에서 인사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미님,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좋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찾아서 죄송하지만 다 품어주실 분이시죠. 깨진 신뢰와 갈등 속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심신이 강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힘든 시간 통과하고 계시는 해피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262번께서는 매일 교통약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춘천센터에서 전화교환수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손경민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장하니의 행복 전해드리고요.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이승철과 범키 함께한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그에 대한 설명은 더 만족스러우면서도 더욱 단순해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 단순한 것은 우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움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로버트 칸과 크리스 퀴그의 자연은 왜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품은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웁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서울 모태탑 창단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어서 나윤규의 실로암 샘물가에 핀 225장 찬송, 그리고 이종미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 5월 13일 오늘이 66번째 맞이하는 저의 생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최토담님께서도 오늘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32년 되셨다고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다중이암님, 아기를 낳은 지 57일 됐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에게 라디오 들려주는 걸 보고 저도 다운받아 틀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교회 나가고 싶네요. 요즘에 여러 걱정이 많은데 재정적으로도 아이의 건강도 일하랴, 집에 와서 육아하랴, 무리하고 있는 남편도 다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한 육체와 정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남편이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실 때 분명히 그 옆에 남편께서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예숙님께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신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조이 듀엣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숲의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0: 울세입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아시죠? 끝없이 위로만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믿으면서 서로를 밟고 또 밟죠. 그런데 그중 한 애벌레는 깨달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결국 천천히 나비가 된 애벌레. 예, 이 책을 볼 때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훨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나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안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보죠.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생동감 있게 하는 화창한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합니다. 허은님, 태미 와이넷 목소리로 흐른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였습니다. 예, 이제 5월의 중간 허리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5월에서 6월 사이는 공기 중에 이렇게 달달하다 그럴까요? 이런 달콤한 향기가 배어있는 시간입니다. 아카시아 꽃도 그리고 라일락도 이맘때 향을 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와 그냥 가만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 공기 속에 차가운 기운도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낮 기온이 이제 크게 올라서 일교차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건강 잘 붙드십시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어 셸비 샤월스 업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들풀님, 정시님, 양주 옥정으로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인데요. 활기찬 찬송가로 화이팅 해주세요. 9971님은 와 10년 된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힘나는 찬송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응원가 같죠? Tommy Walker,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샬롬 행복한 아침 안골 여인님.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류나무집님, 충분하다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중에 정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다고. 예, 이 게시.

내가 가진 암소에 안주하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길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격변의 시대, 우리가 겪는 상실과 멈춤은 어쩌면 무용한 암소를 떠나보내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빈자리라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 인생의 암소를 던져라.

요즘 계절의 영향으로 매일 들어오는 신청곡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은 앤머레이가 불렀습니다. 민병우님 출근길에 며칠 전부터 장미가 피어있대요. 5월에 듣고 싶은 찬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최선자님께서도 장미가 피었어요. 빨간 장미가 돋보이네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빨간 장미가 참 예쁘고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사진 찍으시는 모습도 참 정겹고 좋더라고요. 카를로스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미국 출장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나 예수 사테젤렌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셨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서울세.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기는 아카시아 향기는 없지만 소금 냄새에 섞인 바다 향기가 바람에 날아오는 부산입니다. 와, 부산 사나이 김한수님. 새의 노래와 찬양이 어우러지고 아카시아 향기 더해가는 5월의 멋진 아침. 윤이나님. 5441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김해 산기슬 깬 소적새 밤에 울고 새벽에는 뻐꾸기 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와 산딸기가 익어갑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계절이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건지. 예, 5월과 6월 사이, 봄과 여름 사이라는 이 계절이 참 생동감이 넘쳐 좋아요. 이 노래 저의 느낌은요. 찬물로 쨍하게 세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바, Move On, 일부 끝곡도 생동감 있게 마치겠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호흡에도 기술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 3분 투자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스 워크라는 호흡 훈련이에요. 그 중에서도 478 호흡법은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4초 들이마시기, 7초 멈추기, 8초 천천히 내쉬기. 이 호흡을 3분 동안 반복하는 건데요. 단 몇 분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불안감은 천천히 내보내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볼까요?

0: 좋다는 호흡 방법을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기운, 쓸데없고 과잉한 감정을 또 잘 보내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일 같습니다. 좋은 거 드리고 또 나쁜 거 흘려보내면서 호흡하면서 아침 맞습니다. 비지스의 Too Much Heaven으로 시작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

0: 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모카 I Remember 1415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스윗박스의 신데렐라도 앞서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아침 날씨가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1년 중에 5월이 제일로 이쁜 것 같아요. 캔디님, 햇살이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9237님도 그러셨고.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햇살은 좀 예쁨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죠? 비 내리고 햇살 내리쬐고. 사이좋게 둘이 우리에게 다 와줘서 너무나 고마운 날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5월의 기운으로 지금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일제히 피어났는데 장관이에요. 라파엘님께서. 전주에 내려와 있는데 작약이 진짜 아름답게 피었어요. 여기는 작약 밭이네요. 5023님. 6주년 결혼 기념으로 제주도 청보리 밭에 다녀왔는데 와, 이 장면도 정말 장관이네요. 2182님. 세상에 반짝반짝 예쁜 거 투성입니다. 잘 만끽하면서 5월 보내도록 해요.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늦게 가기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교량 주변은 가시거리가 크게 짧아질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광주와 대전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주 후반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만큼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얇은 겉옷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과 자외선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은 14.2도고요. 광주가 13.7도, 대구가 14.1도, 부산이 16.6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0: too late?
1: Sure.
0: Eat this.

레인보우 열자마자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것 같아요 하신 9091님.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들으셨어요. 1524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022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와우! 영등포 남부역 마을버스 09번 기사님이 그대 아침 열혈 청취자인 듯합니다. 지금 뒷좌석 스피커까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겨운 멜로디에 발도 까딱거려 봅니다 하시면서 이 사연 주신 분은 분명히 CBS 애청자 맞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뒷번호가 9390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에요. 결혼 37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시는데 37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함께 산 건 한 10년 살았나요? 지역 근무 하시느라고 같이 못 지내시다가 퇴직하고 쭉 같이 있으려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맞춰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대 아침 광팬인 박경열님과 요요맘님 3박 4일 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여기 울릉도예요. 어젯밤 포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에 왔습니다. 8시에 독도 전망대 문 여는 시간 기다리면서 차 안에 있는데 부럽죠? 창1101님이세요. 아, 저희도 같이 울릉도에 있는 거잖아요. 레인보우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따라가거든요. 진짜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레인보우 다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희 다 데려가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울릉도에서도 레인보우가 이상 없이 잘 들린다고 보고 고맙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CBS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서혜란님께서 35년 이상 해온 사업을 접으려고 해요. 오늘 인수해볼 생각이 있다는 분이 나타나서 만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드라데이의 Rise Up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왜 피아노 소리 나다가 시동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라고 벼락시계님, 아, 피아노를 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하게 갈 데가 있어가지고 시동 걸고 날스바클리의 크레이지 데리고 왔어요. 9193님 청해 주신 노래까지 데리고 와서 틀어드리고 가려고. 앞서서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도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제 피아노 소리로 가겠습니다.

트럭은 벌목한 나무를 가득 실어가고 있었다. 일방 통행로 같은 외길에서 우리가 탄 버스는 트럭 꽁무니를 천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트럭의 꽁무니라고 하지만 정작 트럭은 보이지 않고 길게 드러놓은 나무들만 보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수와 잿빛 하늘, 그리고 나이테와 빗방울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이테는 나무의 신분증이 될지도 모른다. 갈색의 치밀하고 선명한 무늬는 나무의 태생과 연륜과 성질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셈이다. 원산지는 추운 지방이었고 세월을 보낸 나이는 몇 살이며 곧고 단단한 나무였다고 크고 작은 동심원들은 그렇게 메아리치며 고향 백두산을 떠나고 있었다. 어딜 가나 이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의 얼굴도 나의 생각도 행동도 아니다. 사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이 나를 대변한다. 나무의 모든 흔적을 나이테가 품고 있듯 사람의 지문에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문은 나이테와도 닮아 있었다. 파상의 무늬, 파동의 소리, 파장의 밀도가 아우성 치듯 눈을 어지럽혔다. 뿌리의 작가 엘릭스 헤일리는 5살 생일 때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다. 수령

200년의 나이테를 가진 거목 한 조각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이테를 가리키며 얘야, 여기는 노예 해방이 선언된 해고 요쪽은 너희 부모가 다닌 레인 대학이 설립된 해란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해는 껍질 바로 안쪽 여기란다. 라며 엘릭스 헨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나무 조각이 그를 작가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9년 동안 추적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쿤타킨테의 6대에 걸친 모계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나무의 나이테에서 찾았고 나이테는 그에게 인생의 지표가 되었으며 희망이었다. 나에게도 나이테가 보인다. 거울에 비친 잔주름과 내 의식을 지배하는 나이가 그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세월의 연륜이 만든 나이테다. 분위기는 그 사람의 지문인 셈이다. 나의 얼굴은 어떤 자기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기왕이면 아름답고 섬세한 몽리를 담고 싶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박영란의 자기 서술법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사실 오랜 시간 견뎌온 계절과 기억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뭘 보면서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요 글 마지막에 나온 아름답고 섬세한 목리가 되고 싶다. 여기서 목리는 나무의 결, 나무 표면에 나타나는 무늬와 결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 나무마다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목리는 그 사람, 그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드러낸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클리프 리처드의 에버그린 트리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9: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0: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8: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11: 1544-7575.
1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3: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8: 새벽밤 김치,
1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9: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9: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1: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9: 하이퍼스.
22: 여기가 뉴욕입니까?
23: 이곳이 파리입니까?
2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4: 1등을 책임지는 1등
25: 하이엠솔루텍.
2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28: 새벽에 고속버스 타고 부산에서 서울 갑니다. 5년 만에 서울 나들이 하시는 안쌤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존 쿠거의 Her So Good, 0270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 호황에 따른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이 주요 의제라고 밝히며 이란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서양 크루즈선 내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9명으로 늘자 WHO 사무총장은 방역수칙 준수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도는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제79회 칸 영화제가 개막한 가운데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4년 만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호프를 비롯해 연상호 감독의 군체, 정주리 감독의 도라 등 총 3편의 장편 한국 영화가 초청받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0: 이봐요, DJ. 예쁜 아가씨를 위해서 노래를 좀 틀어봐 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파이프라인님 신청하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2부 첫 곡이었는데 오늘 이 노래를 또 대학생 딸내미 학교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치어리딩을 하는데 치어리딩 3년을 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이거든요. 일 끝나고 마지막 공연하는 거 보러 오라고 하면서 학교 갔는데 그동안 고생한 딸 응원해주고 싶어요 하신 별솔별하하랑님 사연을 주셨어요. 와, 오늘 신나게 정말 날도 진짜 쨍하고 좋은데 너무 멋진 잔치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신나게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숭.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 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 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둘째 딸 선유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셨어요. 2017님께서 사라 맥락클란 오디너리 미러클 들으셨습니다. 크랜베리즈의 오 투 마이 패밀리 2080님께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한 달 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예요. 오늘은 아들 재훈이 생일인데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줘서 먹는데 아들 생각에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처음 떨어져 보내는 생일이라 더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아침마다 루틴으로 듣던 라디오에서 축하해 주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녹음해서 전해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6812님이 주셨거든요. 재훈 씨 잘 지내죠? 아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휴가 나오면 아빠 엄마 와락 껴안아 주세요. 이제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듬직해졌을 테니까 이제 아빠 엄마를 그 재훈 씨 품으로 탁 이렇게 안아주면 너무 듬직할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퇴소식 가는 길인 0722님도 사실 사연을 주셨는데 3년 전에 큰아이 군대 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둘째 아이 군 보내고 한 달이 지나서 퇴소식이라 가는 중입니다. 한번 해봤다고 큰애처럼 눈물은 나지 않아요. 간만에 늠름해진 모습이 궁금하고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 아들도 오늘 엄마 아빠가 아들의 품에 한번 쏙 안겨보시죠. 여기는 백두산이고요. 어제 천지를 봤습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여동생과 함께 왔는데 저희 덕을 많이 쌓았나 봐요. 지금은 기차 타고 가면서 동생과 이어폰 나눠 끼고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행했어요 하시면서 6836님도 오셨네요. 저는 강원도 가는 길입니다. 삼척에 가는데 강원도에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페인트 대리점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 지금 충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가다 가다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갈 텐데 충전해서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하셨어요. 4948님이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본조비의 Have a nice day 듣겠습니다. 8012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작년에 암 발견하고 치료하고 올해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치 않아서 힘든 날도 있는데요. 남편이 늘 위로

보호해주고 챙겨줘서 힘내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라고 2191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암 환우분 계시면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사연을 주셨어요. 위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9671님 신청하신 노래 Dionne Warwick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0747님 Three Dog Night의 An Old Fashioned Love Song은 033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여기는 날씨가 더워지는데 거기는 추워지겠구나 아무것도 없이 떠난 해외인데 남들 보기에는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닐 것 같다. 의식주 해결을 해야 하니까 연락도 뜸하다는 걸로 엄마는 너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더구나. 우리 희원이 잘 지내고 늘 너를 응원한다. 너의 편이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9820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가 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영민 파이팅 하시면서 신발끈 닉네임으로 오셨고요. 오늘 또 큰딸 면접 보러 갑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957님께서도 응원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출장 중에 기차 안에서 힐링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모닝님이시고 그리고 낮에 더 덥다는데 걱정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동작구청에서 불법 주차 단속하는 일이거든요. 민원이 요즘에 많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9721님이 주셨어요. 불법 주차 예, 조심하시기로 예, 합시다. 진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8시 38분이고요. 5395님께서 신나는 노래 신청하셔서 이 노래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Walk the Moon, Shut Up and Dance 듣고요. 이어서 신나는 노래 제이슨 데를로의 One to One Me, 모맹님 청해 주셨습니다.

0: 여기는 파주에 있는 한빛중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학생 등교 맞이를 하면서 스피커로 노래 들으면서 학생들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방송 한번 탄다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등교해서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샤샤곰님 주셨는데 일단 신나는 노래 세 곡이나 나갔어요. Shut Up and Dance, One to One Me, 그리고 앤마리와 마시멜로의 Friends까지 보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8시 49분 들어가셨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살짝 조급해졌거든요. 그래도 왜 옛날 제 기억으로는 좀 늦게 오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셨죠? 그렇죠? 안 들어가셨기를. 이 노래 듣고 사연을 꼭 듣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커지네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 저는 관악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징팀에서 일해요. 같은 일 한다니까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2858님이 주셨는데 곳곳에 계시는군요. 듣는 그대들 오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엘튼 존의 Circle of Life 2623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날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마음의 허기를 가짜 식욕으로 오해해서 음식을 찾기도 하는데요. 내면의 굶주림은 칼로리로 해결되지 않죠.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쉽고 즐거운 방법은 오감을 깨우는 작은 몰입이라고 합니다.